0: 빵짱 예리쇼!
1: 국내도 수리가도 셀링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다의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리쇼!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 라바스 부카스 24 호라스
2: Choy? Choy! Choy pa ba kailangan ko ni Choy?
3: Ay, dahil pasensya lang dahil sirado na kami.
2: Pati ba naman ikaw? Pakindian mo ko? Nirada ka mo!
3: Action!

0: 빵짱 예민촌.
1: 야구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파이스 빵가 우리가 감히 쓰나이.
0: 빵짱 예민촌.
1: 뭐다 뭐 필요한 인포맨 루칸 금방 빵가 있어 칼로와까.
0: 빵짱 예민촌.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촌.
1: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초이 papakal choy pedri liber choy
3: pila ka bilog
2: isa lang guro choy ah sa mo nyo duwa ko malang nasakitan mo
3: hot dog.
4: More music, more variety.
5: Yan ang fully loaded na hapon.
4: More sa hapon.
5: More sa hapon. More sa hapon.

0: 빵짱 예민촌.
1: 그때부터 가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
0: 빵짱 예민촌.
1: 무덤 필요한 인포템 료칼 끙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
0: 빵짱 예민촌.
1: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촌.
1: 마이 먹어 말라 그리는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babakla ko gani Choy sang Bombay kag ahos Choy kay maluto ko.
3: Ay, sigurado nga manamit na naman ay mga lutoon na.
2: Kita mo lang. Mayo ka pa, Choy. Wala pa ko gani kaluto. Gambal ka na nga manamit ang akong lutoon. Ang bahana ko, nagakusmod permis sa mga nilut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